0: 军长让我喝酒，我就喝酒；军长让我调兵，我就调兵；没兵，我当天要亲自上。제기라는데 좀 바뀌어 보 중대 하나가 날아갔어.
1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? 아니,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, 미국이냐?
0: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. 형,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1: 왜 그러는데?
2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0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 소령 김인표. 형, 고답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1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0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